나시망 실베리우스 마락니 기트랑코 크나소나 마나하 드리사니 자마노 츠킨 콜라치 옹하온 델리스테이션이 와타드급바 비빗 파티 프로그램랑코 크나소나 만겐 치사바지오 힌디 코볼 아로 치사봉아바지오 잉글리시 코볼랑코 크나소나 만겐 야나카 아시바니 투라

나시망 에밥손 상마니 기탄코 나소나마나하 다우졸졸 루톤 모모니 기탄코 낭스카나만겐 기트랑와 앙살 술랑 아로 잔치 앗만나

0: 나시망니 낙나낭니랑 알투베야 가사 바이야노 낙니금은 세라키아네랑 어망자 와랑코 니엔바 에뉴메레이션 포모가 바테 소이 카트고 아로 바노바 구알라니랑 코 타리 랍나낭 오데 앙나 위약보
1: 인디안 일렉션 커미션 준 폴라치 타리코니 줄라이 포룩스 코 타리코나 스페셜 인텐시브 리비전 니 그탐급바 바코 아바 칭아팅 하 부트 레벨 오피셜랑 나시망니 노칸티오나리 양겐
2: 노칸티오나
1: 오이 노칸티오나 양겐바 워망 나시망니 두플리케 에뉴메레이션 포모

나시망 루톤 머문니 기트랑콕 나소나마나하 느르사니 자모노 나시망 망급은 보감콕 크낭스카나 크낭스카나 만겐 야나카 슈바니 투라

나시망 나타니엘 마락니 기트랑코 크나소나 마나하 아루 야논 야 프로그램코 왔다니 소모이 바보 나시야하 드디사니 자마노 치그니 콜라 치바지오니 그니 바지오나 델리 스테이션오니 왔다트 그 파등탕 등탕 비빗 파티 프로그램랑코 크나소나 만겐 그 탐바지오 힌디 코볼 아루 그 탐봉아 바지오 잉글리시 코볼랑코 크나소나 만겐 야나 카슈파니 투라